야, 나 가시바디 실롱 아직 프로그램. 그나 탐생이가 바삭한 티나 나탐남. 야, 아직 프로그램 코 나시망 아탐한티 차그탐 소트비스니 포인그니 미터스 미디엄 웨이브 아르 차체 소톡 프리 킬로하스 그따 봉화 소트비 바지오니 덕치 봉화 바지오나 그나소나 그따 맞니가. 달니 프로그램 코 앙아르니샤 모멘다 바이가. 달살니 바코 나시망나 하미턴 모멘이 릉금만 기트라오니코. 은디탄 카사코 구알레 기스코 젠살아송 자크틸 아로 준비야 둑니랑 앙니 카통우 야기트랑 혹낭 나가다 만긴.